지그러 후 지그러라 지그러 수 지그러 주 지그러 수 지그러 주 그럼 그러지 성품의 털 손을 팔다 내려진다 내려진다 내려진다 내려진다 내려진다 I don't know if you're a brother, but I'm a sister. I'm a